0: 세상.
1: 여기로
0: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기. 기다리